0: 라디오 쇼마 with 맥간 과의 쇼마 라디오 쇼마
1: 쇼마 summer hits 라디오 쇼마 모자라마드 세포인트
2: شما تنها رادیوی فارسی 24 ساعته هر روز هفته